0: 주민들아!
1: 내가 구해줘야 돼! 신나신다라! 멈춰!
0: 어이! 어이! 모두 다 어이!
2: 不好意思啊，老师，这孩子太野了。
3: 没关系，咱们去他家里等吧。
0: 好。